건드릴 거 알면서도 소리는 한번 질러봐. 매달릴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고 말해봐. 아니나 다를까 매번 무릎 꿇는 건 나이고, 술 취해 힘들다면서 사과하는 것도 나이고, 대접받을 나이고, 시선도 신경 쓰이는 나이야. 싸울 땐 앞뒤 안 가리고 대체 왜 그래 너 말이야. 남들도 다 그런다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. 나 진짜

끝나는 게 아니더라. 이별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더라. 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. 이별을 원했다면 혼자라만 편하고 자유롭고 웃음 지어야 되는데 슬픈 노래나 영화 볼 때면 눈물부터 나더라. 딴 여자 만나보려고 약속까지 잡아도

못이길 거 알면서도 소리는 한번 질러봐. 매달릴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고 말해봐. 아니나 다를까 매번 무릎 꿇는 건 나이고, 술 취해 힘들다면서 사과하는 것도 나이고, 대접받을 나이고, 시선도 신경 쓰이는 나이야. 싸울 땐 앞뒤 안 가리고 대체 왜 그래 너 말이야. 남들도 다 그런다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. 나 진짜

메시지를 보내봐. 혹시나 읽었을까 수신함을 들추고 내 맘을 담은 수많은 편지들 쓰다가 지워버리고 그러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친구를 만나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. 잘못했는데 난 네 번호라도 울리면 가슴이 초조해지면서 조용한 곳으로 뛰어가 모두 내

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. 이별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더라. 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. 이별을 원했다면 혼자라만 편하고 자유롭고 웃음 지어야 되는데 슬픈 노래나 영화 볼 때면 눈물부터 나더라. 딴 여자 만나보려고 약속까지 잡아도

애들과 다 큰 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덕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긴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계천의 비린내를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아